0: 서러움 세상 끝에서라도 날 잡은 손 놓지 절대 놓지 않는다 하더니
1: OK， 开朗运动会，这是一首韩语歌曲，但是是由小杨宝老和张才所唱的歌曲哦。